신들의 지존 제우스 신상. 그리스의 북부에 자리 잡은 올림푸스 산은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서 해발고가 3000m 됩니다. 올림푸스 산에는 신들의 왕 제우스와 그리스인들이 숭배하는 여러 신들의 용지가 있기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올림푸스 산을 몹시 두려워하고 우러러 보았습니다. 올림푸스의 신들은 서로 혈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신들 사이의 모순과 갈등,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에 엮어진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인류 사회를 방불케 합니다.

제우스의 가보. 제우스는 올림푸스산 신들의 계보에서 제3대 왕입니다. 제우스에 앞서 땅의 신 가이아와 그의 아들, 즉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제1대 신들의 왕이 됩니다. 가이아와 아들 우라노스가 결혼해 많은 신들을 낳는데 그 속에는 크로노스도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칼로 아버지의 생식기를 잘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신들의 왕이 됩니다. 우라노스의 생식기는 바다에서 떠돌다가 나중에 하얀 거품으로 변해 그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어여쁜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이 여자아이가 바로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제1대 신 우라노스가 만든 마지막 창조물입니다. 제2대 왕 크로노스는 누이 레아와 결혼해 6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라노스와 어머니 기아로부터 너와 레아에게서 낳은 아이들이 너를 쫓아내고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 자식들을 태어나는 즉시로 뱃속에 삼켜버렸습니다. 상심한 레아는 크네타섬으로 가서 크로노스가 모르게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성인이 되자 고모인 메티스의 가르침에 따라 크로노스에게 구토약을 먹입니다. 크로노스는 구토약을 먹고 이미 삼켜버렸던 자식들을 토해버립니다. 아버지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은 자기들을 구해준 제우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그를 왕으로 초대합니다. 더불어 가문의 가보이고 권력의 상징인 천둥망치를 제우스에게 줬습니다. 이리하여 제우스는 신들의 세계에서 세 번째 왕으로 군림합니다. 제우스는 능력이 무한했습니다. 그는 모든 신들의 속성을 다 지녔습니다. 그러기에 신들의 세계이건 인간의 세계이건 제우스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제우스는 약자를 보호하고 질고를 해소하며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면서 신과 인간의 운명을 한 손에 쥐었습니다. 제우스의 약점이라면 아내 헤라가 질투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헤라는 제우스가 사랑하는 여신은 물론 제우스의 사랑을 받을 만큼 아름다운 여신이나 인간을 끝까지 괴롭히고 박해를 했습니다. 제우스는 제 아무리 신의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신들은 다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열다. 제우스는 친누이인 헤라와 결혼하기 전에 벌써 여러 번 결혼했습니다. 그의 첫째 부인은 그에게 조언을 준 지혜의 여신 메티스였습니다. 메티스는 세상의 그 어느 신이나 인간보다도 총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라노스와 가이아는 제우스에게 메티스가 낳은 자식이 권좌를 빼앗을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하여 제우스는 메티스가 임신하자 메티스를 자기 뱃속에 삼켜버립니다. 그리하여 제우스는 지혜의 원천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총명한 아내가 뱃속에서 그에게 조언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티스의 아기는 아버지의 종소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것은 제우스가 심한 두통을 느끼자 대장쟁이를 보고 자기의 머리를 쪼개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우스의 정소리에서 뛰쳐나온 아기가 바로 제우스가 가장 신뢰하는 사랑스러운 딸 아테나입니다. 제우스가 두 번째로 결혼한 신부는 고모 테미스입니다. 테미스는 법과 질서의 여신인데 제우스와 결혼해 계절의 여신인 호라를 낳았습니다. 제우스는 또 레토라는 여신과 결혼해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들이 바로 태양의 신 아폴론과 달의 신 아르테미스입니다. 아폴론은 남자이고 아르테미스는 여자입니다. 제우스는 또 물의 여신 에우리노메를 만나 절세의 미녀 삼자매를 낳고 또 다른 친누이 데메테르와 결혼해 명부의 왕비인 페르세포네를 낳습니다. 제우스와 헤라의 결혼식은 올림푸스 산에서 거행됐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기는 했어도 헤라는 애초부터 제우스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우스는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헤라의 동정을 사서 결혼을 했습니다. 헤라는 낭만에 넘치는 제우스를 집안에 붙잡아 두려고 했으나 제우스는 번마다 백조, 송아지, 비둘기 등으로 변신해 집을 빠져나가 다른 여신들과 인간 세상의 미인들과 더불어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제우스가 낳은 자식들은 부지 기수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모두가 신통력을 갖고 태어났기에 각 지방의 왕으로 봉해졌으며 후에는 각 민족의 조상으로 추앙됩니다. 때문에 제우스의 사랑은 색채가 짙은 창세기의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히디아스의 조각. 제우스 신전은 올림푸스산 계곡에 세워졌습니다. 기원전 8세기 때부터 이곳은 제우스 신을 모시는 성지였으며 현대 올림픽 운동의 전신인 올림픽도 바로 여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처음에 올림픽은 전지전능한 제우스 신을 섬기는 종료 행사였습니다. 제1차 고대 올림픽 운동은 기원전 776년에 있었습니다. 운동회가 열리는 동안 그리스의 각 도시 국가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고 운동원들은 모두 공정하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것이 현대 올림픽 정신의 기원입니다. 제우스 신전은 기원전 468년부터 기원전 456년 사이에 건설됐습니다. 제우스 신전은 성역 중심부에 건설됐습니다. 건물 앞뒤로 각 6개, 좌우 13개의 도리아식 기둥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지붕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38개의 도리아식 기둥이 있는 신전은 길이가 64m, 너비가 27m 되는 장방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건축물은 5세기 무렵 그리스 세계에서는 가장 크고 중요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벽에는 신들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들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제우스의 손자이자 그리스의 여왕인 파르포스가 올림픽 운동대회에서 수레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스의 여왕 헤라클레스가 이룬 12가지 사적도 신전의 처마 및 벽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조각품은 그래도 서산 벽체 한가운데에 조각된 아폴론인데 아폴론의 민첩한 몸매에는 무궁무진한 힘과 위엄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우스의 조각상은 그리스의 걸출한 조각과 피디아스가 기원전 457년에 남긴 불세출의 작품입니다. 제우스 신상은 높이가 15m 되는 검은 대리석 받침대에 올려진 옥좌에 앉아있는데 천장에 거의 맞닿을 정도로 크고 웅장합니다. 제우스는 금관을 쓰고 오른손에는 금과 상아로 만든 승리의 여신 니케이 신상을 떠받치고 있으며 왼손에는 황금을 박아 장식한 지팽이를 쥐고 있습니다. 지팽이 끝에는 독수리가 앉아있습니다. 상아로 만든 제우스의 어깨에는 옷과 동물의 도안이 새겨진 아름다운 황금 망토가 걸쳐져 있고 신은 황금으로 되었습니다. 제우스의 곱슬머리와 수염도 모두 금실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우스가 앉은 의자 등받이에는 각종 도안들이 새겨져 있는데 주황에는 아프로디테가 바다에서 태어나는 모습이 부각됐습니다. 피디아스의 제우스 조각상은 후세의 예술가들에게 영감과 계시를 주었습니다. 제우스 신전들에서 볼 수 있는 제우스는 체격이 건장하고 엄숙하며 앞니마가 후원하고 눈이 부글부글 끓는 모습입니다. 또 파도식의 머리카락은 짙고 빽빽하며 수염은 정연하게 타래쳤습니다. 제우스는 나체를 하지 않고 오른쪽 어깨와 가슴을 드러낸 도도옷을 입었습니다. 제우스는 왼손에는 지팽이를, 오른손에는 천둥 번개를 잡고 있는데 이는 권력의 상징입니다. 머리에는 상수리 나무가지를 엮어 만든 왕관을 썼으며 한 마리의 독수리가 옆에서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상의 표면 균열을 막기 위해 올림푸스의 신관들은 계속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피디아스는 제우스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전의 조명에도 남다른 신경을 썼습니다. 신전에는 채광창이나 횃불 같은 조명 도구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입구에서 들어오는 빛을 이용해 신전 안을 밝혔다 합니다. 또 신전 앞에 연못을 파서 바닥과 주위에 검은 대리석을 깔았고 연못 안에는 올리브 기름을 채워넣었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채광창인 입구를 통해 들어온 빛이 연못 표면에 올리브 기름에 반사돼 제우스상을 비췄습니다. 이런 모습의 제우스상은
어두운 실내에서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보는 이를 압도했다고 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정한 필로는 제우스 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6가지의 불가사의에는 단지 눈을 크게 뜰 뿐이지만 제우스 상 앞에서는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는다. 제우스 상은 너무나 성스러워 도무지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대 문명에서 7가지 기적 중에 하나로 불리우는 이 거대한 조각상은 피디아스의 사손들이 책임지고 보호해왔습니다. 후에 조각상이 부분적으로 균열이 생기자 사손들은 올리브 기름을 발라 균열을 막으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원전 176년, 제우스 조각상이 파손되는 것을 가슴 아파하던 한 사람이 조각상에 아예 고급 양털 담요를 씌워 파손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비록 조각상을 보호하려고 가진 노력을 했으나 결국 조각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제우스 조각상은 어디로 갔을까요? 불세출의 작품 제우스 조각상이 세상에 알려지자 로마 황제가 조각상을 로마에 운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로마의 장인들과 운반공들이 조각상을 동여매고 받침대에서 끌어내리려고 할 때 조각상이 하하하고 크게 웃어서 사람들은 혼비백산에 달아났습니다. 로마인들은 결국 조각상을 콘스탄티노블에 있는 궁전에 옮겨왔습니다. 그러던 462년에 한 차례 큰 불이 일어나 제우스 조각상은 궁과 함께 잿더미로 됐습니다. 이를 가슴 아파하던 로마인들은 제우스 신상을 동전에 새겨놓어 영원히 기렸습니다. 다른 설법에 따르면 제우스 조각상은 기원 5세기에 있은 한 차례의 지진으로 신전과 함께 회멸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조각상은 물론 조각상의 잔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일 동전이 발견됐다면 아마도 제우스 조각상을 영원히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우스 조각상이 타버린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우스 조각상이 지진에 의해 어디엔가 파묻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발굴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잠언이 델포이 신전 기둥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우스와 그 가족의 많은 신들은 다름 아닌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연과 인간을 인식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또한 제우스 조각상은 세계 질서를 유지한 위대한 통치자에 대한 긍정과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우스를 포함한 신들의 이야기에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들의 지존 제우스 신상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아테나의 왕관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함께하는 음악 여행.
1: 맑은 눈빛에 자신감 있는 말투, 발걸음도 당당한 사람, 생기 넘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데요. 생기 있는 모습으로 지내면 평판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기회나 도움을 받을 일도 생길 수 있고 말입니다. 생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나는 싱싱하고 힘찬 기운,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날의 운수라고 합니다. 밝고 힘찬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면 행운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런 뜻 아닐까요?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곱은 미소와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낯선 이에게 보내는 곱은 미소 하나는 희망이 되어 어두운 길을 가는 이에게 등불입니다. 미소 안에 담긴 마음은 배려와 사랑입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는 나를 아름답게 하며 누군가를 기쁘게 합니다. 대가 없이 짓는 미소는 내 영혼을 향기롭게 하고 타인의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나를 표현하는 말은 나의 내면의 향기입니다. 칭찬과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에 어떤 이의 인생은 빛나는 햇살이 됩니다.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윤택하게 하고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줍니다. 시리에 빠진 이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슬픔에 잠긴 이에게 용기의 말 한마디, 아픈 이에게는 사랑의 말 한마디를 건네여 보십시오. 내가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화사한 햇살 같은 고운 미소와 진심 어린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내 삶을 빛나게 하는 보석입니다. 내 더불어 사는 인생길에 언제나 힘이 되는 말 한마디 건네주는 서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쩐쩐징의 아이니 이완년 듣고 왔습니다. 영양을 온전히 담은 제철 과일은 자연 그대로의 가치를 담은 선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식품을 고를 때 맛이나 가격보다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과일 등 신선식품을 통한 영양 섭취에 대한 선호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일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등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화려한 포장 없이도 진정성 있는 선물로 전달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일상 속의 활력과 건강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날로도 건강을 채울 수 있는 영양과일 선물 베스트 3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양을 꽉 채우는 황금 에너지죠. 선골드 키위인데요. 제스퍼리 키위는 20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고루 포함한 대표적인 영양소 밀도 높은 과일로서 하루 한 알에 꽉 찬 영양을 선사합니다. 영양소 밀도란 일정한 열량 기준으로 다양한 영양소를 얼마나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특히 선골드 키위는 100g당 비타민C가 무려 152mg에 달해서 성인 1일 권장 섭취량 100mg을 키위 한 알만으로도 충분히 충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엽산이나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E 등 20가지 이상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돼서 면역력과 피로회복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부드러운 과육과 달콤한 풍미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거부감이 없이 즐길 수 있으므로 가족 모두가 분주한 아침 또 다양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기에 현대인에게는 더욱 이상적인 과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감을 깨우는 망고인데요. 5월부터 제철인 열대 과일의 대표 주자 망고는 그 자체로 시각이나 후각, 미각을 만족시키는 과일입니다. 달콤한 맛놈에는 비타민 A나 비타민 B군이 조화롭게 담긴 영양의 보고로서의 매력이 숨어 있겠습니다. 또 망고에는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돼서 시력 보호와 피부 재생을 돕는 핵심 성분인데요.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현대인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로서 눈 건강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망고에 포함된 비타민 B6은 단백질, 지방 대사를 도와주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에 기여해서 수면의 질 개선과 스트레스 완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밝은 색감과 진한 향, 부드러운 식감까지 갖춘 망고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이국적인 과일로서 가족의 건강을 위한 힐링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정화하는 산뜻한 선물, 매실입니다. 우리 전통식 문화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매실은 5월 말부터 제철을 맞는 특별한 과일인데요. 푸른 보석이라 불릴 만큼 상큼한 산미와 짙은 향이 특징이며 구연산 함량이 매우 높아서 피로 해소와 신진 대사 촉진에 효과적입니다. 구연산은 체내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체내 에너지 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피로 회복 과일로 손꼽히는데요. 날씨가 더워지고 활동량이 많아지는 5월 이후 간 해독이나 위장 보호 또 체력 회복을 위한 건강식품으로 적합하겠습니다. 매실에는 또 구연산 외에도 사포닌이나 플라보노이드, 유기산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화 기능 개선과 장 건강, 독소 배출에도 도움을 주겠습니다.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행복.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욕심을 버린 사람은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날에도 견딜 수 있는 행복이란 나물 그늘 하나를 마음속에 가진 자일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린 자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에서도 견딜 수 있는 따스한 동굴 하나쯤 마련해 가지고 사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행복은 문을 노크하며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닌 나의 마음속에서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 나설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느라 여념이 없을 때 살며시 나에게 다가와 꽃향기처럼 피어납니다. 움켜쥐고 있는 행복은 잠자는 하나의 씨앗에 불과하지만 나누는 행복은 향기로운 꽃입니다. 네, 이 시간 끝곡 쩐쩐징의 요多少爱可以重来와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인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주황인민방송국